0: 멜리 쇼신 레케시 세이가쿠 교육대도 잔네나카 와다시타치 스베데 와카라나이 카레와 시키리시테 코로시테 소노타메 칸레노 신세스루노 코쇼시카노 메이보 아테
1: 쇼군 그놈 리미니오 와다시 我们的第一特殊部队。